남이 나와야 알았어. 네 아싸에도 안도 나와 살려니 미냐 아파봐. 미님의 삶이 아싸에도 왜 냐며 못 살려니 왜 아니에요. 왜 알았어. 얘네 다 수완님은 안도 나와 냐며 못 살려니 자 아브라바 나 사이 아파주